최덕수의 예수나를 위하여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수진의 아 맞다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듣고 계세요. 앞서서 이 교도소에서 이 징역을 살다 나온 어느 청년의 고백, 간증,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셔요. 온 마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그 사랑이라고 고백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우리 9507번님, 콘서트는 못 갔지만 하은 PD님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못 오셨어요? 아쉽네요. 아마 지역이 다르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겠죠? 네, 우리 2512번님, 네, 피디님 나오실 때 6살 아들이 공주님 나왔다고 눈을 못 떼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어떡하죠? 네, 사실은 회사 다니는 열정어린 회사원인데 비가 왔지만 요즘같이 계속 차 타고 다니고 또 비 맞을 일이 없는데 아이들과 비를 맞으며 박수치던 그리고 춤추던 그 순간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극동방송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해요. 우리 아드님의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네, 공주님 잘 계시다고 또 전해주세요. 2489번님, 저는 숲속 콘서트 처음이

였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롭고요. 주님 주신 자연 속에서 새소리, 바람 소리를 느끼며 첫 줄에 앉아서 방방 뛰며 찬양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조범진님께서 비가 올듯 말듯, 갈듯 말듯 이라고 하신 말이 생각나네요. 내 맘에 성령님이 올듯 말듯, 갈듯 말듯 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예, 마지막 찬양으로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위로받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죠. 갈듯 말듯 하지 않으십니다. 아, 너무 재미있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갈듯 말듯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붙어 계신 네, 그분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89번님 재미있는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또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를 소개하고 찬양을 들을까 했는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찬양을 바꿔서 이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성령님이 갈듯 말듯이라고 하셔서 네, 내 안에 성령님 가득 부어달라고 힘찬 찬양 하나 함께할게요.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어린이 찬양이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그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마커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이란 찬양까지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은혜 아니면 깊은 또 찬양의 울림 있는 곡 함께 할게요.

아멘. 은혜의 찬양 함께 또 나누고 오셨습니다. 괜찮은 아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6297번님 문자 주셨는데 덕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혼자 갔던 숲속 콘서트 이번에 가족들과 3대가 다 함께 가는데요. 손뼉 치며 감동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 오늘 숲속 콘서트에 또 참여해주신 분들의 문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콘서트가 있는 특별한 날에도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인 이 월요일과 같은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한 주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디님과 피디님께서 단독 진행하셔서 그런지 오붓한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한 주의 월요일 은혜 가득한 괜찮은 아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은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오늘도 그손꼭 잡고 함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화 해운대 감독의 이 주인공 캐스팅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손꼽히는 이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인 이 해운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00만 관객을 모으는 아주 인기 있는 그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맡은 윤재균 감독은 시나리오 구성 단계부터 주연 배우를 이미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이제 썼는데 성향과 말투 행동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배우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제 윤재균 감독이 완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그 배우에게 찾아가서 주인공 역을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배우가 마침 다른 그 영화 제작과 계약이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운대 주인공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현실을 좀 생각해서 이 영화를 포기하고 그 배우는 다른 영화를 선택했는데 결과는 흥행에서 아주 실패하게 되고 이 해운대 주인공 역을 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재균 감독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 배우의 캐스팅이 무산되자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미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배우, 그 설경구 배우를 이제 만나서 주인공으로 이제 세워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천만 관객의 영화를 참 인기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안호승 목사님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감독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부담이 돼서 거절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 일을 맡기면 부담이 돼서 포기하거나 거절할 경우가 많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그 시나리오 자체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계획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의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화는 여러분 실패도 있고 또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놀라운 명성을 얻게 되고 복을 받죠. 구약에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인공으로 선발되어서 정말 멋지게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본인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영광을 떨치는 축복의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전국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주어진 전쟁인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수비대가 공격을 받자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와 무기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는데, 문제는 이런 블레셋의 군대와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학과 길레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전국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 1절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은 사울 왕 때문임을 지금 사무엘상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믿음의 왕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하지 못하는 이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세운 왕이 사울인데, 세워놓고 보니까 그 왕이 자기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워 떨더라. 이건 왕을 의지했는데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참 이들의 기대가 아주 허황된 기대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조급하게 왕은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의지가 될 수 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불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어려운 환경을 크게 보았습니다. 자, 이 블레셋 군대들을 크게 보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흩어지는, 참 백성들 도망가고 흩어지는 이런 백성들의 이런 위기를 하나님보다 크게 봅니다. 아주 당황하고 조급해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죠.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또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린다. 뭐 사업하는 분들은 부도가 나고 그런 데다 사고까지 나고 뭐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 사건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에 자신을 맡겨서 생명까지도 포기하는데, 참 이건 배후에서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에 있지만 나중에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때문에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때 큰 문제만 보고 끝났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사라지면 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여러분 불신앙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 사울의 결정적인 불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사울왕은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군사의 이탈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참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급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끝났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죠. 미국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전 메릴랜드 주에는 기도하는 제이콥이라는 유명한 노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제이콥은 일하다가 또 기도하고, 일하다가 기도하니까 이 아주 잔인한 그 주인이 이런 기도하는 제이콥이 못마땅해서 총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차분히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테면 당기세요. 그래봐야 저는 이익이고 주인님만은 손해입니다. 제게는 영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주인님의 것이지만 제 영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노예인데도 자유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서 자기 인간대로 처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울의 이 불신앙은 형식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위기의 때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가 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는 단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말씀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관하는 그 제사를 월권해서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따라서 사울왕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고 말씀을 이탈한 예배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울왕이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도구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직접 예배를 드리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드린 동기가 부득이하여 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부득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말씀이 동기가 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득이하다는 것은 블레셋이 많은 군사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많은 군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지금 또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이 여러분 부득이하다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또 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예배 드렸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 오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직장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득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여러분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함부로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라는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예배보다 예배자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뭐 조명이 어떻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음악이 어떻고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찬양 음 하나 또 틀리는 걸 아주 못마땅히 여깁니다. 예배에 너무 우리는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는 자의 예배가 참된 예배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사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더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 교만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졌습니다. 말씀도 안 듣고 더 이기적이 되어졌던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딱 마치자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자들은 기다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없는 자들은 조급합니다. 좀 기다리다가 자기

처세를 하게 되죠. 자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을 건데 그거 못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살아있으면 그건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명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했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 변명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한 일이 없어요. 예. 참 성경에 어디 봐도 여러분 다윗이 그런 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줘 축복했는데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이건 자기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난다라는 사울왕의 변명 이후에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며 판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오늘 드리고 난 다음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를 안 기다립니다. 판단을 안 기다려요. 우리 예배가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가 아닌가 이걸 안 듣고 그냥 오늘 아 예배 드렸으니까 되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큰일 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예배는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예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왕의 왕국이 길지 아니하다. 좀 여기에 사울이 귀를 기울였다면 회개할 수 있었던데 사울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 양심이 죄를 자꾸 누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과 성령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사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짓눌러버리고 무뎌져서 여러분 그 고치라는 개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변화되거나 성장되거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설교를 듣고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대로 지나가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이 혹독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말씀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길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는 여러분 가정, 인생, 국가, 여러분 교회 이건 길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떤 왕국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0: 수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말씀의 성격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왕이 되었으니까 영원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력, 물질, 이것이 영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권력을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있다고 해서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하기로 하셨습니다. 14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죠. 따라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국에 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네가 있던 곳에서 떠나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도 어릴 적부터 아주 많이 봐왔죠. 그런데요, 그 명령을 나한테 하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떠나는 것이 먼저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떠날 수 있어야 갈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안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머물러 계신가요?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한 발자국을 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한 발자국 오늘 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CCM 앨범 중에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가사 중에 그런 대목이 있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은혜로운 고백인데 실제로 내 삶에 가져오면 멈추는 것도 떠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적지가 어딘지, 가는 길이 평탄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한 발을 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았기에 떠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던 손잡이를 놓아야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머물던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로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생각의 무게를 조금만 덜어내고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살짝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서 떠나 어디를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그 작은 결단과 마음에 머무는 생각들 나눠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인치엘로의 찬양. The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인가 풀힘의 찬양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찬양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참 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지키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4829님, 10년 넘게 다니던 정든 직장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려니 불안해서 잠이 안 왔는데 떠나야 갈수 있다는 이 오프닝 멘트에 가슴이 쿵 내려앉네요. 두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떼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와,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그 마음 정말 떨리고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익숙한 울타리를 떠나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장이 이미 시작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잖아요. 새로운 발걸음 위에도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05님은요, 저는 몇 달째 제 마음을 괴롭히던 서운함이라는 자리에서 떠나보려 합니다. 서운했던 일 때문에 계속 혼자 벽을 치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먼저 문자 보내는 것으로 1g의 순종 시작하시겠다고. 어쩌면 더 어려운 게 이게 바로 내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또 서운함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결단을 하셨는데 먼저 내미는 그 손길 하나가 분명히 1205님의 삶을 더욱더 숨쉴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9514님,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요즘 집에만 가면 소파에 누워서 쇼폰만 보고 있었던 게으름에서 떠나려 합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양말 신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걷고 성경 한장꼭 읽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소한 일상 소파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양말 먼저 신고, 신발 신고, 문 밖으로 나서는 그한 걸음. 그게 바로 그 여정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내일 꼭 후기 남겨주세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주고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부르신 분만을 신뢰하며 길을 나섰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계획과 확실한 보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발걸음의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니까요.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 하나만 붙들고 익숙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심 따라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톤의 고민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떼어놓는 작은 순종 한 걸음이겠죠. 내가 쥐고 있던 고집의 자리, 익숙했던 그 염려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이 가라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발을 뻗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귀한 1g의 순종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넉넉히 밝혀줄 거라 믿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범서서부교회 진상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 기억하시겠어요? 진상원 목사입니다. 소망의 기도, 그 다음에 설교 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 오늘은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진짜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는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불행이 더미더미로 얹히고 예수님 그런 이것들도 불안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불쌍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죽어도 좋은 데에 못 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무소로 가는데 살다가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땅의 형무소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좋은 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100만분의 1이라도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한순간이면 눈 딱 감고 천년이든 만년이든 참고 견디면 되는데 성경대로 영원히 그런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편은 자기 사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편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도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편이 되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구분하려고 하면은 나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누는 분기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가? 다 좋아요. 첫째는 예수님 편이 되니까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도덕교과서에도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르친 게 또 대단해요. 요즘 가정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많지만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 가르친 걸 교회에서 매일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거 늘 반성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절 세상 사람들, 특히 아내들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예수 믿는 경주댁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술 먹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아들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변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기대가 돼요. 아, 우리 인간도 교회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마누라가 변해요. 남편 변화시키러 갔는데 마누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변해가지고 변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도 저 인간 지금 미쳤나 죽으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남편도 변해요.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애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행복한 가정이 되고 깨소금 팔고 참기름 파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인간 있는데 그 인간은 안 그러던데요? 맞아요.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도 목사지만 미치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인데 안 믿으면은 아마 선생님 그 집 싸움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거나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도 어떤 애는 신호등을 지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요. 자, 보세요. 살아도 이렇게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목사님, 죽고 나면 끝인데 도무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못 믿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색이든가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만 하든가요? 실제로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거 알고 나왔겠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엄마 배속이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0: 세상이 두잖아요. 꾸미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러. 뜨겁게 뜨겁게 안녕하면서 헤어져요. 그 순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게요. 하루살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을 모르겠어요. 고민해 고민을 하다가 그만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약속한 장소에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어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연애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찬바람이 불도록 매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서로 헤어지다 되잖아요. 이제는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메뚜기가 내년을 할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죠. 선생님은 만나자 할 그게 없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0만 분의 1로 없다면 진짜 선생님한테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편에 선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면 선생님 어쩌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안 믿고 지옥으로 갈 건지 100만 분의 1이지만은 가능성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살아서는 착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이 길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실 것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신은 얻을 것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하시는 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신청 서류를 보고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저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 토요일 오후에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극동방송이 주최한 숲속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또 멋진 출연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 두 분,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 자리에서 펄짝펄짝 뛰면서 거봐, 오길 잘했지? 기분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분도 아 그래 정말 오길 잘했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기분도 좋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얼마나 흐뭇하게 보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요. 또 우리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요즘 뭐 순식간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1: 네. 아침 저녁 이렇게 새벽 예배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이제 시원하고 찬바람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을 맞아서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점점 맺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 출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육신의 건강, 또 물질의 부족한 것들,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전도 대상자분들, 가족을,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먼저 목사님

0: 기도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주님.
1: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이 오곡이 익어가는 이런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아픔들, 여전히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0: 아멘.
1: 오늘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전쟁의 소문들이 또 하나님 안팎으로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고 흩어져 사는 형제들의 이야기임을 하나님 들을 때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0: 주님.
1: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직접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과 건강적인 문제들 이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킨 이 국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사업상에 또 고민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가장 작은 부분에 숨겨져 있는 나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문제들 또 교회의 문제들 어떤 분들은 나라의 문제들까지 눈물로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헤쳐주시고 하늘 그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응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중보기도팀이 저희가 받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신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고 이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또 친구와 친척과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 준비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하시죠.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느냐라는 우리의 마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한 번씩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팀이 이어서 전달받아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금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9507번님.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에 나갑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참 귀하죠. 이 새벽 기도 마치고 역전 전도.
1: 네. 예. 토요일 날 정규인 새벽 예배 시작에 하고. 예. 아마 역전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참. 그렇죠. 감사하네요.
0: 아멘입니다. 아, 이분을 위해서도 또 그 전도 기도 팀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전도 팀들이. 그리고 그날 또 무엇이 됐던 전도의 멘트를 듣던 때로는 요즘 전도 물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받아드시는 분들이 또 마음은 열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9507님이

0: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언덕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하신, 하나님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그 걸음이 돼서
1: 아멘.
0: 내일 하나님 역전으로 나아갑니다. 몇 명이 나갈지, 정확하게 몇인지 얼마 동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한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7507님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나가기 전에 기도할 텐데, 그리고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알리며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 새벽에 역전의 그 거리가, 장소가, 그 역전의 마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당,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 전도 용품을 나눌 때 그 작은 한 행동이, 작은 선물이, 작은 한 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 일자리로 돌아가서, 아니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메아려 치시는 음성이 되어 주님 옆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경이 기록된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자, 모든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삶으로 또 입술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실 분들은 샵 3927 문자 번호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76번님 문자 올려주셨는데요. 막내 시동생 김삼국, 영혼 구원과 또 폐암 치료 모든 것을 주님 관여해 주세요. 이 막내 시동생분이 이제 영혼 아직 주님을 모르시고 또 폐암 있으신 것 같고요. 또 교회 성도인 박선희, 김명옥님, 또 김동희님은 또 폐암, 그리고 김남길 집사님도 전립선암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고 힘내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선희님과 김명옥님도 암이 있으시고 또 김동희님도 그리고 김남길 집사님, 이제 암 투병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0: 네, 그러시네요.
1: 예.
0: 가장 힘드신 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실 텐데,
1: 예,
0: 이렇게 옆에서 함께 계시고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요정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고통받는 당신의 종들과 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믿고 시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엎드리는 5476 하나님 당신의 귀한 요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막내 시동생 김삼국 이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폐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폐암 그 치료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 병실을 오가고 약물이 투입되고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 김삼국 사랑하는 형제가 주 앞에 돌아오고 영구원 받는 귀한 일이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0: 5476님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또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박선희, 김명옥, 유방암을 앓고 있는 두 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또 김동희 폐암을 앓고 있는 분을 올려드리고,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김남길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 잘 받도록,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잘 받아서 깨끗하게 완치되고, 그래서 하나님 완치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해 주시고, 그 이후의 삶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5476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극동광수의 직원들과 또 매주일마다 모여서 올려드리는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도 큰 역사, 신속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476번님의 기도의 제목을 쭉 보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아, 요즘에 그 암에 그 진단받으시고 투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셋 중에 한 명은 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러 질병으로, 또 지금 저희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목사님 중에서도 또 이제 투병하시는 분이 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성도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주변의 우리 분들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또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특별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힘을 내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마침내 치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또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1: 주님.
0: 저희가 강한 듯하고 10대 20대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30대 40대만 해도 세상 호령할 것 같은 그런 후기를 가지고 내세우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 곳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부서질지, 언제 말라서 비틀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불의 꽃처럼 하나님 하룻밤만 해도 없어질 하나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로 그 길을 걷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맨 일선에서 주일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들의 병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병들 위해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치료의 광선에 발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는 혈루병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 뒤로 와서 옷깃을 만져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귀한 종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무릎 기도하고,
1: 주님.
0: 하나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하나님 간구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1: 아멘.
0: 하나님 귀한 종들이 더 굳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귀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귀한 종들의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앗수르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은혜 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제목도 있고요. 또 긴급하게 지금 새로 올리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기도 소망의 기도가

끝난 뒤에는 중보기도 팀에서 이어서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듣고 계속해서 기도 이어갑니다. 문영택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죠.

0: 드렸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은혜 정원 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기도의 제목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2번님 지금 긴급하게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저의 첫째 여동생의 남편, 큰 매제가 어제 농사일로 풀을 베다가 말벌에 쏘였는데, 기절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지금 구급차로 실려갔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요. 요즘 그 농사일로 풀 베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이제 벌초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벌에 쏘이는 그게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벌에 쏘이면 정말 병원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지요.
1: 말벌이 보통 벌이 아니잖아요. 한번 쏘는
0: 그렇지요.
1: 게 아니고 몇번 쏜다고 하는데,
0: 예.
1: 정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0: 그렇습니다.
1: 좋은 분들이, 가족들이 같이 있어야지 혼자 하시는 건참 위험합니다.
0: 예.
1: 꼭 같이 가셔서 일도 잘하시고, 또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이런 일이 잘 되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0: 아멘.
1: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0: 아멘,
1: 하나님,
0: 아멘.
1: 여동생의 남편 큰 매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642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농사일로 풀을 베다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하나님,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119로 실려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깨어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하나님 잘못된 것이 발견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돼서 하나님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매제를 붙들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여동생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동생과 큰 매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런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915번님 항상 올려주시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 올려주셨어요. 지금 허리 협착증이 있고, 또 만성 피곤이 있고, 또 일들이 잘 공급돼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좀 디스크 증상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허리병은 사실 그 농담으로 이제 귀족병이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본인은 아파서 일을 잘 못한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맞아요.
0: 이제 정말 그 디스크 협착, 뭐그 척수염 이런 신 분들은 정말 주변에서 잘좀 봐주시고 또 이렇게 배려도 해주시면서 같이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예.
1: 예, 이게 뭐 티가 안 나는 거라,
0: 그렇죠.
1: 참 주변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는데 큰 위로하심으로 같이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0: 아멘.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하나님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봤던 그런 모습으로, 한 몸으로

0: 사랑합니다. 9215님, 하나님 아내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성 피곤과 허리 업체고로 하나님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 만성 피곤을 떨쳐내고 혈이 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보행에 어려움이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일들이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9215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까는 저희가 그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정말 영적인 그 가을을 맞아서 우리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열매가 되어가는 그 추수의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0: 아멘.
1: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면서 육신과 또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주님하고 또 부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럴 때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수할 일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로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기도, 그런 기도를 목사님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1: 주님.
0: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하게 됐는지, 무더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곡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또 더 영적인 하나님 영혼 구원의 일에 힘써야겠다라는 하나님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각오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온 인격적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 하나님 말이 잘 그 훈련을 받아서 온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잘 훈련받고 하나님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런 모습으로 하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제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우리의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0: 아,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생방송 소망의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권면의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0: 아멘. 지금 방금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가는 길이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요. 3908번님 올려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짧게 목사님 권면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함께 계십니다.
0: 아멘.
1: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 3908님 오늘도 그 어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계심을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죠.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정 3927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입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Unit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Unit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7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교육사역 철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시무 연한 조정과 부총회장 선거 파행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식도 함께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 시무 연한을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하거나 75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신학교 자율통합안과 여성총대 법제화가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 사역 연장을 통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의 폐쇄를 막고 사역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0: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선교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 극동방송 김겸 PD가 전해드립니다.
1: 일제강점기 추록 성도들이 세운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한 고신대학교가 지난 4일 한상동 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동문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위대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와 유학생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2부 기념식에서 이정기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2: 지난 8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1: 고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앞에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뿌리내리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왔습니다. 고신대는 이번 80주년을 기점으로 고신대병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열방을 향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기독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겸입니다.
0: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MCA 청년서포터즈 300 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청년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국 65개 회원 YMCA의 중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 세계와 지역 현장을 누비며 평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YMCA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주도적인 성장을 돕고 한국 YMCA의 새로운 평화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교육사역 철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46회 학술발표회에서 호주 선교회가 1936년 2월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939년 6월 부산 일신여학교와 마산 창신학교 등 산하 5개 학교를 전격 폐쇄하며 교육선교에서 철수했던 역사적 경과를 밝혔습니다. 정병준 교수는 호주 선교회가 학교 건물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타협 없는 신앙 고백과 한국인들과의 연대, 신앙 자유를 위한 공적 증언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인데요.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접어들며 곳에 따라 비가 올 수 있으니 외출하실 경우 우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7도, 습도는 68%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하은이었습니다. FABC
3: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추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의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

0: 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찔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힘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내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해 주세요.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외에 여러 식구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 외에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 사업장 여러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예, 영원한 저 황금 보석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한 분 한 분 다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듯 손에 잡듯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다. 주님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한꺼번에 천당 올라갑니다. 그 좋은 천국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형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먼저 교회를 나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9남매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고 위에 넷, 밑에 넷. 예, 9남매고.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한데 둘째 누나가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구토하고 점도 치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 했더니 한 세 번 하더니 하는 말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당신네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 정신 이상된 것이 낫는다. 우리는 무당이 얘기해서 한꺼번에 다 교회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그 대가족이.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목사 될 마음을 먹었고 3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딸이 정신 이상된 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여전히 끊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기도하면 환자들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 다섯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가족의 사위,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 목사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여전도사 한 사람, 기도원장 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 예, 주님을 믿으면서 50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기도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형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신방 초청을 해서 친구와 일가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섬길 때 불헌간 장래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시 교회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프로젝트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한 대를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찾아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수십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던데 만약 휴대폰 한 대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선뜻 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 해산에서는 중국 휴대전화 한 대가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만 위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단속이 더 강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여오는 길이, 밀수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이는 중국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로도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장사를 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도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가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단층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외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녘계 주민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정보, 외부 정보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AP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함께 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녘계 주민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출석합니다. 1136님 반갑습니다. 북한에도 속히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출석 인사 주셨고요. 양평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날씨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남겨주신 5611님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점심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점심 식사 중에 듣고 계신 걸까요? 6753님.

북한 동포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있었는데 아멘입니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휴대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잠시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데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5130님의 문자처럼 새벽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나가는데 북한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북녘당에도 억압에서 자유를 달라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북녘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뭐 휴대전화의 자유를 나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이 제한이 돼 있죠. 심지어 오빠라는 말을 써도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 휴대전화도 복음통일의 그 길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날에는 우리의 뭐 컬러링처럼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처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그곳에 심겨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밀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물론 중국 휴대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장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또 내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건데, 이 갈망의 복음으로 인한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그 생수로 인한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OEP데이에서는 매주 월요일 찬양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신청 찬송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찬양 찬송으로 채워가는 만큼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선곡까지 만나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1편 1절에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찬 찬송을 북한에서도 부를 그날이 오겠지요. 아멘.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고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5536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셨어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리영희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로 서고 아까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강도에서 태어난 우리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 마음을 저도 모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 전파 다시 복음으로 북한의 모든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반드시여 주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곳에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북녘당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5189님, 그날이 정말 축제와도 같은 날이겠죠.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겠죠.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기대됩니다 하셨던, 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OEP데이에서도 선물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의 한 줄 한 줄, 소망의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OFD 함께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153님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소식 이상을 나누고 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산을 같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 민족이 더 생각납니다. 어서 복음이 북한을 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365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느 완전한 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OFD에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사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 제가 처음에 듣고 5년 전에 그때 성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가 아프는 순간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4달 만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셔서 병원비도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물질로도 여기저기서 다 축복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숨결을 느껴요. 저희 아이가 다시 올해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항암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9차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잘 견디고 또 힘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방송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의 모든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1: 자녀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파 선교사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드릴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공영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죄와 그 다음에 벌에 관한 내용이지요. 이 작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중심은 간단합니다.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주인공인 라스클리니코프라는 주인공과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특히 라스클리니코프는 고리대금업자인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까지 살해해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악덕 고리업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만 했던 것이다. 죽을만 한 사람을 죽인 것이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도 다 같아요. 비슷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거다.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자신들이 죄인이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한탄하는 건 소냐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가정형 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저 몸이 팔려가서 창녀로 살아갑니다. 이 여인만이 비록 몸은 창녀로 팔려가 있지만 깨끗한 영혼을 지니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하고 이 라스클리니코프 이 주인공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자수하게 하고 그 벌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죄인. 또 하나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는 두 사람만 있다고 그래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이에요. 비슷한 말도 있지요. 여러분, 교회와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도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감옥에도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죄인이지만 교회와 감옥의 차이는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안 저질렀는데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 또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비혹 흡사 내가 목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 큰 한 분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노벨상 다음으로 유명했던 템플턴 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을 받으셨어요. 이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락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축하 연을 베풀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귀한 상을 받은 이 한경진 목사님을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 축하를 받은 한경진 목사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수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랬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일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부단해서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천황에게 절하는 거니 상관없다. 절해라. 우리 교단에서 허락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한경유 목사님은 그 수많은 자신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내가 안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고귀한 척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고백하겠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의 입술로는 늘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고 너희의 발로는 피 흘린 데 빠르다. 이게 바로 너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문제 삼습니다. 만약 저 예수가 만약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인임을 다 알 텐데 왜 저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즉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 율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는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리는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냐면 이 세리가 돈을 주면 거지도 그 돈을 안 받습니다. 부정탄다고, 부정하다고. 그 정도로 부정해 여겼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니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고, 왜 저들을 물리치지 않느냐고, 왜 거룩한 우리들과 있어야 되지, 왜 저런 죄인들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했느냐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왜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비난하는 비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고귀한 사는 신분의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고귀한 저 거룩한 저 바리새인들, 너희 같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비천하고 매일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척합니다. 교회 다니면, 직분이 있으면, 내가 오래 다녔으면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추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짓는 죄 얼마나 추악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추악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지요. 하나님은 그를 궁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8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이제 주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맨 첫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습니까? 신이 더럽기 때문인 거예요. 신이 더럽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는 말은, 너는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닫고 너는 거룩한 내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내 일을 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먼저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왕자였고, 아, 그리고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인 나를, 그저 죄인일 뿐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신발을 벗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비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비참하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7장 19절을 그 앞부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비참한 사람이냐면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요. 아니, 그의 물건만 가져가도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또한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또한 그런 고백하지요. 20절에 보면,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고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도 내가 비참하게도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나는 죄 아래 팔린 죄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가 이 죄 아래 팔린 죄인의 삶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내 행동은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요 실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죄 아래 팔려있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아래 팔려가는 죄인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장 1절을 통해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에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매일같이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오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과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래부터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아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너는 죄인이다. 너 왜 죄 저질렀니? 너 이 죄 벌 받아라.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도소와 얼마나 많은 구치소가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이중령이라는 한 가족이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어요. 그 살해 방식이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그 집에는 3살, 5살, 9살짜리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도 도끼로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식모 살해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도 무참히 살해돼요. 그리고 부부가 살해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재봉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감옥 가게 한 상관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박중령의 작품령은 다른 데로 전출 갔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고 새로 부임해 온 그 자신의 상관이었는데 일가족을 몰살해 죽였습니다. 도끼로 그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그가 결국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은 살인강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교도관들의 눈을 찌르기도 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아무도 그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기사를 보고 안국선인 한 전도사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요. 이 고제봉이라는 사람이 호두숨을 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독방에 갇혀있는데 여러분 독방에 하루 종일 갇혀서 뭐 하겠습니까? 명상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몇 날 며칠을 독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안국선 전사님이 전해준 성경책 심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읽다가 그의 눈에 딱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나 같은 사람, 이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나? 그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둥글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 무참히 그 어린 생명들을 살해할 수가 있었을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둥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주고 옷이 있으면 다른 죄수의 추함을 자신의 옷을 벗어도 그 죄수들을 덮어주고 그곳에서 사형수로 남은 삶을 다른 죄수들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서울 구치소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악마 같았던 고제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람 보고는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사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가 떠날 그때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마 같았던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제봉의 마음이 변화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때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면 벌받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0: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위한 삶, 이제는 이런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만이 진정 가치 있고 진정 아름답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울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오후 3시는 부분 개편으로요, 우리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울산 극동의 3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때로는 우리 위드힘의 찬양 예배 실황으로, 또 때로는 이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워십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오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또 예배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울산에서 함께하는 오후 3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좀 기다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오후 워십에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반가운 문자 소식들 기다리면서 오늘 오후 워십 첫 방송 첫 곡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을이 우리 곁에 좀 찾아온 느낌인데요. 이런 계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참 좋은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빌 게이더의 영어 찬송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로 채워가는 오후워십. 오늘 첫 시간, 첫 찬양은 빌 게이더의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네. 지금 방송을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셋인데 이게 엉뚱한 목소리가 나오네? 네. 싶으실 텐데. 여러분께 저희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울산 극동방송에서 부분 개편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문자 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3927번으로 오늘 첫 방송 축하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여러분의 고백들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함께 이 전파를 통해서 이 울산 땅에 선포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요, 그동안 매일 오후 4시에 만났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찬양 예배죠. 위드힘 예배 실황을 좀 한 시간 일찍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 워십으로 이곳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받아서 예배하는 시간도 사부작사부작 네,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워십 첫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행복한 예배의 시간, 위드힘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2026년 부분 개편으로 오늘부터 첫 방송 시작한 오후 워십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6244님께서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있는데 새깨라 말고 새 프로그램인디? 이렇게 아, 이 방송을 새 프로그램이라고 들으셨다면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네, 오늘부터 첫 방송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는 이제 울산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네. 2409번으로 매일 기쁨으로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새깨라를 못 들어서 좀 아쉽지만 찬양이 또 계속 나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네. 이게 솔직한 마음이시죠. 또 익숙했던 또 새깨라가 이게 보통 프로그램입니까? 늘 생명을 전하던 프로그램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우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또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6103님 살아계신 주 울컥합니다. 이전에 극동방송의 건반을 들고 와서 라이브로 찬양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신다고. 와, 직접 건반을 갖고 와서 여기서 라이브로 찬양을. 여러분, 이런 분이 같이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울산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새 방송, 첫 방송 축하드린다고.

고맙습니다. 네. 1409번으로 개편방송 은혜가 됩니다. 라이브 찬양도 감동입니다. 혹시 지사장님 아니신가요? 하셨는데 쉿! 비밀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네, 지사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PD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매일 오후 3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오후 워십 첫 방송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아, 아멘이시라고 크게 외쳐주신 거. 네, 저는 다 들립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이 시간 3시는 우리 기쁘게 또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워십 끝곡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God and God alone. 스티브 그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나의 마음
4: 대신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성경 속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0: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은 누구인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는 정말 다윗 같은 아주 여호수아 같은 용감한 그런 용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눈여겨 찾아보았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 8절, 9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져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만큼은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방주 안에 노아가 동식물 여덟 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고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노아 시대는 노아 같은 의로운 그런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한번 내려가 보면은 이 엘리야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 혼합주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모니즘, 돈만 있으면은 죄리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고이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이기주의, 그리고 세큐라리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주의 속에 현대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도리즘, 많은 사람들이 쾌락, 즐거움,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눈여겨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 또 한때는 아세라 선지까지 850명이라고도 하죠. 450대 엘리야와 기도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기준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기준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되기 직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니까 이사야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쿠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바벨론 침공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BC 605년에 한번 침공했죠. BC 597년에 두 번 침공했지요. 이제 BC 586년 침공하면 세 번째 침공하는 것인데 그 몇 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라. 시청각 교육이 뭘까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구스와 애굽에 대하여서 징조와 예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그런 나라를 앞에 두고 이 구스와 애굽을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을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시대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련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 세 번씩 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을 지켰던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오늘도 이러한 일꾼들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로 가보면은 이 말라기서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 와서 말라버렸다고. 근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말라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깃발을 날린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없던 그런 암흑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내려와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하는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칠 때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 3절,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셨던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던 그런 복음의 사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런 불타는 불행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울산에 정말 성시와 이 복음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울산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울산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문 앞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한번 묵상하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음란과 배교와 이 돈,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청빈과 거룩과 오직 예수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0: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은 세상 지식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에 이사갈 지파의 이 자손들이 성경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지금 현재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이사갈 지파처럼 이런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한번 보게 되면은 17장을 제가 한번 3,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근신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울의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굿줄라프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두 증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의 사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999-1160 축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원들과 다 같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동료 직원의 옷에 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 좀 떼어줘야겠다 싶어서 살짝 손을 뻗어 떼줬는데요. 그 직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길래 괜시리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뭐가 붙어 있어서 제가 뗐어요. 그 뒤에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었는데 글쎄 등에 머리카락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겁니다. 남의 등에 붙은 티끌은 잘도 집어내면서 제 등에 붙어있던 수많은 머리카락은 알지도 못했던 거죠. 순간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의 모습은 잘 살펴보면서 나에게 붙어있는 허물은 잘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든 변화와 성장은 나 자신의 존재, 내 진면목을 제대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나의 죄를 회개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나의 허물을 알아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요. 이번 한 주 그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일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합창곡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죠.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가를 편곡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Amazing Grace, 크리스 엘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사람은 남에게는 참 엄격하고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짚어내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좀 관대한 그런 면이 누구에게나 있는 듯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요. 또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깜짝 놀라고 반성하고 그러곤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상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리는데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 찬양, 일상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688번님, 저는 늘 운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며 찬양을 자연스레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 시간에 또 자녀들 함께 차 안에서 하원길에 듣는 분 많으시죠?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극동방송 통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하다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점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7602번님, 지난주 같이 걸어가기 들으면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운전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모든 눈물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겠죠. 오늘도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153번님, 피디님, 무덥고 찌던 더운 여름도 가을이 서서히 오니까 또 밀려나네요. 참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어제 오랜만에 선풍기를 켜지 않고 잤어요. 야, 벌써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갈수록 더 서늘한 공기가 점점 밀려오겠지요. 이렇게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풀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 9273번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좋으신 하나님, 위러브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또 3027번님께서 말씀씨앗 배경화면 받아서 주위에 잘 공유하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문자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말씀씨앗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씨앗 배경화면을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나눠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멋진 캘리그라피로 새겨져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삶의 무게 중심, 우선순위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현실의 그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영혼이 향해야 하는 방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지요. 일상을 이번 한 주도 분주하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골로새서 3장 2절이 새겨진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718번님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해 주셨네요. 바리톤 정민성의 찬양으로 이어드립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 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시간 참 빠르죠.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끝곡은 6048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할까 합니다. 아이빅 미니스트리 그리고 지선의 찬양으로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거기에 걸맞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과 함께 우리 삶에 엄청난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지럽고 쾌락의 판을 치는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정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서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시면 무엇보다도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사랑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도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내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최대의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최대의 계명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뉴 커맨드가 뭡니까? 새로운 명령, 새로운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랑입니까? 내게 이권이 있으면 사랑하고 내가 이권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러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가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잘못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몸짓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주식처럼 업앤다운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애인과 죽고 사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살찜이 떨어져 나는 채찍에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말의 대못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가 쓰심으로 모세가 이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BC 701년경에 예언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분께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찔림을 당했습니까? 제가 없는 분으로서 찔림을 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왜 상함을 입으셨습니까? 상함을 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왜 채찍에 마시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육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상에서 고통하며 절규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그는 몸부림치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단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다시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옛날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랑은 허탄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탄 죄, 셀 수 없는 죄를 덮는다. 그래서 사랑은 들쳐내고 파헤치고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 덮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감싸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대비하지 못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4절 합독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받는다. 영어 서명이니까 receive거든요. 이것은 현재 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잘 되는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누구의 함정입니까? 나의 함정이 아니라 마귀의 함정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대요. 첫째 뭐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뭘 믿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로운 계명. 그 계명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사랑의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 계명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하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성도 안에 머물러 사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지를 우리가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야다, 경험한다. 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0: 사랑은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저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해달라고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교인이 기도를 하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는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 내가 기도했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에게 금고 열쇠를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 때문에 금고 열쇠를 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아버지가 기도한 기도 성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야단치면서 기도의 성취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금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기도해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0-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2: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 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우입니다. 자,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극동방송이 주최한 숲속 콘서트가 아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아, 그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한 권사님이실까요? 집사님이실까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자매님 두 분이서 걸어가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발을 펄짝펄짝 뛰시면서 오길 잘했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분이 그래, 정말 오길 잘했어. 집에 있는 것보다 훨 낫네.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시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나? 오나? 이제 오나 했는데 어느덧 여름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가을이에요. 우리도 아, 내 이 참 원하지 않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믿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이 삶에 승리하는 날이 올까? 올까? 하다가 어느새 와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오늘도 어느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부르는 그 가운데 어느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이야기의 찬양으로 주님의 숲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숲속 콘서트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숲이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정말, 아, 정말 주님의 숲이었지? 이런 생각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게스트 출연진들도 오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시는지 잘 부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비가 내릴 듯말 듯, 내리다 말다. 아, 그건 아주 저희가 아주 속을 좀, 예,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도 했습니다. 자, 숲속 콘서트 못 오셨던 분들은 좀 아쉬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숲속 콘서트에 또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렸던 우리 숲속 콘서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 참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쉬운 마음은 또 아쉬운 마음대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오후에 묵상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0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숲속 콘서트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제가 골라봤어요. 먼저 테너 김연호의 주의 은혜라, 그리고 헤리티지의 면류관 가지고 두곡 함께 하시죠.

호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자녀들의 앞날을 유언하며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언들이 그대로 구약의 역사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결코 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기어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입니다. 여기 약복강의

압복의 뜻은 자신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비워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다 비워내는 그런 처절한 씨름에서 결국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값진 승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음 세대인 요셉의 때 마침내 하나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크신 전환은 크나큰 흉년을 만난 당시의 세상을 구원하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지요.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언약의 다음 세대인 바로 그 요셉으로 말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주여, 선친들의 신앙 유업을 이어받아 대전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뚱한 음악이 나갈 뻔했네요. 자, 내가 주인 3은 아까 헐머네이스를 쭉 나누면서 또 이 찬양도 함께 나누고 싶었네요. 다리 놓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이었고요. 자, 이 찬양 끝나고 또 성경 퀴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지요? 내가 이번 성경 퀴즈는 역시 정답을 잘 맞히고 말리라. 이런 각오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이 문자번호로 예, 선선한 가을 바람에 정답을 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웬만하면은 제가 성경 퀴즈는 그 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제가 여러분을 너무 예, 얕보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시편에서 드립니다. 시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시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윗을 살짝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곳곳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72편까지는 이제 다윗도 썼고요. 솔로몬도 썼는데 시편 73편은 아삽이 썼습니다. 이 아삽은 또 그 찬양,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에요. 예, 찬양 인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성가대 지휘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오늘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 7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걸음걸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드디어 본 거예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것까지면 모르겠는데 이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이 이 악인들한테는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이 악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교만하지요. 그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강포가 그들 옷으로 입고, 그리고 뭐 잘 사니까 이제 뭐 먹죠. 먹다 눈이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먹습니다. 아, 73편의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내가 뭐 한 뭐 이 이런 사람들은 뭐 내가 100억 부족 벌면 되겠지.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능욕하고 아주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찌 알겠어? 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아삽이 시험들만 하지요. 질투할 만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를, 아,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말했으면은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런 마음 때문에 이 고통이 생깁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데 말이지요. 이 아삽이 드디어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자, 문제입니다.

이 아삽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갈 때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876번님의 신청 찬양,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커스의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행자질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자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정답 시편에서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솔로몬은 내가 알고 다윗도 아는데 아삽은 누구인가, 뭐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무려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솔직하게 쓴 거예요. 아이고, 뭐 아기는 형통하네, 죽을 때도 힘들지 않아, 고난도 없어, 재앙도 없어, 먹다 먹다 눈이 튀어나와, 벌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이 아삽이, 하지만 드디어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됐지? 이렇게 전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이래서 이 아삽은 고백하죠. 아우, 제가 이렇게 우매무지해서 주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이렇게 아삽이 태세가 돌변합니다. 자, 왜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이 악인들의 종말을 아삽이 깨달았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2928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8291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과 나눔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으니 행복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면 좋지요. 어떤 사정이 있으실 때는 네, 다음에 또 들으시면서 두 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요 저요 하신 우리 0258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극동방송으로 합창 연습 가는 중입니다. 아, 내일 새벽 예배에도 배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내일 새벽에 행사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70주년, 그리고 저희 24주년에 역사사진 전시회가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극동방송으로 오시면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출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여성합창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58번님, 남자시라면 뭐 남성중창단이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자, 9507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0932번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신청,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73편이고요. 그리고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하고 시험 들었다가 이곳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전멸하지요. 자, 어디에 들어갔을 때야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됐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자, 주의 영광은 영원하지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이지요.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시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아, 오늘 성경 퀴즈 시편 73편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예, 온통 시험 들었던 우리 아삽 선배님. 이 아삽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참 성경 말씀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쪄서 먹다 먹다 살쪄서 눈이 솟아나고 그들이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참 대단한. 하지만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는 지혜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실제로 주님의 그 경륜을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은 직접 지금은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편 이때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성소 오늘 정답입니다. 5411번님 정답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우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 피디님을 뿌듯하게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올려주셨는데 아마 느낌이 정답을 올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예. 자 4331번님도 정답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역시 0687번님 하나님의 성소 찬양 들으면서 저녁 준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맛있는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요즘에 그 가지 튀김과 만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끝나면 한번 해봐야죠. 자 이렇게 정답 잘들 올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복된 민족이죠. 예.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경륜을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다 감사를 드리고 125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5번님은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드려요. 시편 73편 25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지성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유은성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메시지들 있습니다. 0703번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지선 전사님, 저 이 방송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3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매일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듣고 싶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 든든히 붙잡고 우리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0703번님의 신청 찬양부터 함께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성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9월 한 달 매주일마다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 삶도 바쁜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뭐 이런 말씀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죠. 전도와 선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문화라고 하는 기준으로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회적인 정의예요, 사실은. 이게 목회적인 정의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교가 전도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선교의 범위 안에 전도의 영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이 미션 안에, 이 선교 안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 사람을 살리는 일들도 있고요. 양육하는 일들도 있고 교육하는 일들도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들이 미션,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학의 주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먼저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전하고 게을러서 못 전하고 어떤 뜨거움이 없어서 못 전하는 이때에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불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하는 거죠.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 하시는데,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선교예요.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동에 2만 5천 명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옥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30만 명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남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울산에 110만 명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650여 개의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미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새가족반 5주가 마쳐지는데 그 새가족반의 구성원을 보니까 10분이 이제 수료를 하십니다. 10분 가운데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계속 그 일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이제 동참하고 참여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안에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 받는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선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받는 자리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을 수료하는 모든 분들 10분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 받는 자리이면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조금 조금씩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베푸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선교 받는 자리입니까? 선교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4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은 저 먼 나라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대상이다.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에스겔 14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여러 차례 받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바벨론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르심을 받죠.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특별히 끌려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물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구원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의외의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1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궁금해서 왔어요. 우리의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걸 물으려고 왔다고요. 그런데 물으려고 온 그 이스라엘 장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상이 가득 있어요. 이 우상이 가득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질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수요예배 때 사회를 보셨던 박덕식 장로님이 아주 친절한 발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게 부연 설명이죠. 두 번째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얘기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가볍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고요. 돌판에 새겨서 이 열 가지의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하다, 잊지 말라, 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꼭 새기라, 열 가지 계명을 주셨다고요. 특별히 모세가 40일이나 금식하면서 받은 계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잊을 수가 없는 계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버젓이 그 우상에 대한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마음에 가득 두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상은,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나예요. 내 생각, 내 의, 내 의견, 내 경험, 뭐 다 이런 거.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다 이런 거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이, 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왕좌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마음의 왕좌에 우상을 모셔놓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위에 우상을 올려놓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더 이제 깊이 있게 해보면 왕좌에 우상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가장 높은 그 자리, 왕좌의 자리에

향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뭔가 요구하고 바람이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너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있느냐. 이거 해결해 주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 또 똑같은 문제, 또 다른 문제들, 여전히 왕좌가 바뀌어져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좌를 바꿔라.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증하다는 것은 징그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으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얘기하셨냐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마음이 가증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선교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우리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안 바뀌었는데 누구를 바꿀까요? 그렇죠? 우리도 안 바뀌었는데요. 안 바뀐 그걸 가지고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 없는데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선교가, 진정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상,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대상도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을 특별히 얘기하세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하고 대등하게 나란히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금 배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면, 그 가문, 그 가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냐 외국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 우상에서 떠났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선민적 자부심이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셨을까요? 선민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런 불평도 있잖아요. 우리 민족을 좀 택하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셔서? 네, 이런 생각이요. 이스라엘 민족만 예뻐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다 아닌 척하고 지금, 예, 아닌 거 생각하고 얼굴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셔서? 이 질문에 대답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장면의 첫

처음 시초, 처음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장치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특권을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특권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복이 흘러가기를, 흘러가도록 하는, 복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요, 그 사명을 주신 거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따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이 선교적 기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 그룹, 하나님의 백성 그룹을 이제 건강하게, 거룩하게, 그러나 더 넓게 확장시켜 가지고 하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죠. 8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그룹이 또 새로운 그룹이 나오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내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에 이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끊어낸다는 거죠. 왜요? 이 내 백성 그룹은 건강해야 돼, 거룩해야 되니까요. 이 그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복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끝끝내 우상에 붙들려는 사람들은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끊어낼 테니 지금 경고하는 거죠.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될 것이니 돌아와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어내시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돌아와라. 이스라엘 족속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돌아와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이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가만히 보면,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숨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고 그룹으로 역사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얼굴을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면 어떨까요?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저를 안 보는데, 하나님 여전히 안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나를 보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왜 나를 보실까? 뭘 보시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여전히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아무 말씀이 없고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밤에 막 찔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만 보세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대꾸인데 6절에 보면 얼굴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6절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학적인 대꾸예요. 지금 얼굴을 우상에게로부터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0: 심판의 얼굴이죠. 징계의 얼굴입니다. 꾸짖음의 얼굴을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목적도 분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뭘 알기 원해요? 미래를 알기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로 우리 뭘 알기를 원합니까? 미래를 알기 원해요. 장래를 알기 원해요. 잘 될지 안 될지를 알기 원해요. 뭔가 알기를 원하는데, 알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왕좌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바깥에 있고 그 왕좌에 다른 무언가가 내 자신이 앉아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늘려가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움직이는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함께 이루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0: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선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정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전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신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나는데 그분들도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 주십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은 모네, 르누아르가 생각이 나죠.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손가락에 류마티즘이 걸려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고 모두가 극찬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양을 해도 충분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쉬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 죽은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0: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영국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작시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Abide with me의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죽음이나 천국에서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어드리 아사드가 부른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들려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저에게는 이 찬송이 바로 그 곡인데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충성되이 달려간 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빛나는 십자가 보여주소서 고백했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들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The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마크 로리의 영어 찬송가, 그리고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어듣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마크 로우리가 부른 The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두 곡의 찬송과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남겨주시면 신청곡 남겨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니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Chris Rice의 찬송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하세요.

0: 제가 처음에 듣고 5년 전에 그때 선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가 아프는 순간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네 달 만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셔서 병원비도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물질로도 여기저기서 다 축복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승려를 느껴요. 저희 아이가 다시 올해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항암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9차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잘 견디고 또 힘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방송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의 모든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1: 자녀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파 선교사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드릴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육적 감각시

0: 역시 붙잡혔다. 하지만 타로크 도주했다. 이 대담한 악한은 맨솔에 남아 낮에는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파놓은 굴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선한 사람들의 집에 출몰했다. 육적 감각을 붙잡아 죽이는 자는 날마다 왕자의 식탁에서 먹으며 맨솔의 보고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는 수배 공고가 맨솔 광장에 붙었다. 이후 목격자가 여러 나왔지만 체포에 처벌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사상실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다. 옥에 갇힌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옥에서 죽었다. 자기의 시도 체포 후 수감됐다. 하지만 맨솔의 협력자가 워낙 많아서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참다 못한 자기 부인 장군이 말했다.
1: 만일 맨솔이 이런 악당들을 용인한다면 난 내 직무를 포기하겠소.
0: 그리고 자기애를 끌어내어 군사들을 시켜 머리를 깨뜨려 죽였다. 자기애를 너무 가혹하게 처형했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임마누엘 왕자가 맨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노골적으로 불평하지 못했다. 자기 부인 장군의 용맹한 행동을 들은 왕자는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웠다. 임마누엘 왕자는 맨솔을 위해 큰일을 했다며 자유의지경도 크게 치하했다. 자기 부인 장군은 용기를 얻어 자유의지경과 함께 디아블루스의 잔당을 처단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감정적인 삼시와 율법주의적 삼시를 붙잡아 죽을 때까지 지하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불경건 씨는 워낙 날렵해서 수없이 체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서 불경건 씨와 교묘한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은 맨솔에 남게 됐지만 구덩이와 동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한 명이라도 거리에서 목격되면 온 성이 추격하며 돌을 던졌다. 맨솔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 왕자가 그들과 함께 거했으며 장군들과 군사들이 주어진 의미를 충실히 이행했다. 주민들도 상품을 만들고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며 일상에 충실히 임했다. 하루는 왕자가 앞으로의 안전과 기쁨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며 모든 주민들에게 한자리에 모이기를 청했다. 정해진 시각이 되자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임마누엘 왕자는 병거를 타고 장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착했다. 정숙을 명하고 맨솔을 향한 사랑을 표한 후 왕자는 말문을 열었다.
1: 나의 맨솔, 내 마음의 사랑이여. 난 여러분에게 실로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많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하고 날 위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무서운 법에서뿐 아니라 디아볼루스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자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값을 지불한 낙원의 기쁨을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지불한 값은 은이나 금 같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내 피를 남김없이 쏟아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내 아버지와 화목하게 했고 왕족들이 거하는 성에 여러분들이 머물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여러분을 위해 그곳에 예비한 것은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들입니다. 오, 나의 맨솔이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행한 일과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 반역하고 영혼의 원수들에 사로잡혀 파멸당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을 깨우고 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에는 나의 법으로, 다음으로는 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으며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 아버지와 내게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행했는지는 여러분이 잘알 것입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거절할 때도 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렸고, 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길을 잃고 방황했겠지만, 난 그렇게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면으로 둘러싸서 그릇된 길을 택하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뿐이었습니다. 맨소를 온전히 정복한 후, 난 여러분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내가 맨솔 국경에 배치한 내 아버지의 장군들과 통치자, 군사들과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며 맨솔의 종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내 아버지의 임재와 복,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준비시킬 목적을 품은 자들입니다. 나의 맨솔이여, 여러분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다시 타락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고 치유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물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여러분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분노와 진노로 여러분의 원수를 파멸시켰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내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에게서 멀어진 후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배반의 길을 갔지만 난 여러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내게로 돌아올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달게 여기는 것을 쓰게 만들고, 여러분의 낮을 밤으로, 여러분이 안락하게 여기는 것을 가시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자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경외실을 맨솔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참하게 타락한 후에 여러분의 양심과 명철, 여러분의 의지와 정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오, 맨솔이여, 내가 여러분 안에 생명을 둬 내 안에서 건강과 행복, 구원을 찾게 했습니다. 맨솔에서 다시 한번 디아볼로스의 무리를 척결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처단했습니다. 나의 맨솔이여, 이제 내가 평화 가운데 여러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지은 여러분의 모든 죄과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처음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얼마 후 내가 맨소를 허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맨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목재와 석재와 성벽과 흙, 주민들을 내 나라, 내 아버지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곳에서 누려보지 못한 힘과 영광을 누리는 성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0: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0: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0: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아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너겟 같은 건가? 조금만? 근데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야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 옥의 Here I Go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완벽할 순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 오벳의 아버지 집에, 조준모의 His Love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외에 김도연 진행하는 저의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김도연의 나비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뭐 누군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사소한 선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위 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푼슨 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29살의 나이로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1947년 11월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마취제 크로롬프롬을 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심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명예도, 돈도, 성공도, 행복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예수 이름 높이세 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 경은 참 천재였어요.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그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요. 발견했던 것도 엄청난 마취제죠. 이분의 마취로 인해서 산모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구원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시며 구원자시며 구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0: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면 또는 나의 기도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면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미룰 때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러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뒤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까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월 10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인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셀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라던 것을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됐을 때 아,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렸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이유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새롭게 날이 밝아서 보내야 될이 하루가 살아내기도 버겁고 하루를 지내기도 힘이 겹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8827 성도님 대전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4128 성도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날보다는 찌푸릴 날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기쁨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한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는 전단지가 제일 큰 정보력이었고요. 네, 그곳에서 제가 그 싹이 트여 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싹이 트여 났던,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과반수의 그 군인들 이제 대북 방송이랑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그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애를 낳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나가서 저기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생각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일부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들 또는 주사파 이런 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 눈 다 이제 노동당으로부터 눈 귀 다 가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건 나쁜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뭔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일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최근 연간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계속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생겨날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하나 또 미국의 역사에서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북한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숨어 살아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떤 작자들을 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지금 현재까지 온 길이, 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가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할 때, 왜 내가 총을 들고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정의가 뭐다, 이런 걸 딱히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노동당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보니까 그 미국의 코큰 아저씨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던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당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이 교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 신앙이 덥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앙이 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앞서서 현생에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만 하고 현생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 이거는 아니죠.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봤을 때,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삶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계속 하죠. 오늘 마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드려도 나무라지 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교수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의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청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 공식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가족들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음식과 생필품 중심이던 퀵커머스가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북미 양측이 올 가을 접촉점을 만든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을 가장 이른 회담 가능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할 유인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차 석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해석한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넘어간 자금은 유럽이 부담해서야 할 비용이라며 늦었지만 미국이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탄약 비축을 우선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자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5.3% 증가한 1,004억 5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6.3%, 컴퓨터 주변 기기인 SSD는 344.5% 급증했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를 추월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올해 경상수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가스 공급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온 주입 장비업체 엑셀리스도 한국 제조시설을 확대합니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한국에서 이온 주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 기업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0억 달러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의 5.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6% 증가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세계 노인 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1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지난해 20.3%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0년에는 41%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지난해 46세에서 2060년 59.2세로 높아지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9.5명에서 81.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성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습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외국어 학원은 현재 학년별로 영어 두 학급과 러시아어, 중국어 각각 한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도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계속 배우게 한다는 전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국어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간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 등 러시아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에서는 무역이나 취업에 러시아어보다 중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재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를 공식 통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측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밝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 회사들을 중심으로 12에서 30암페어시급 중소형 배터리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한 데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조명과 액정 TV,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데도 활용돼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특수화물로 취급돼 일반 제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주문을 모아 일정 규모의 물량을 만든 뒤 한꺼번에 통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통관의 길이 열렸지만 개별 수요에 맞춰 바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누아코트 지역의 피아쿠렐 가족은 홍수 당시 거센 물살이 집을 덮치자 3층 발코니로 피신해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가족들은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후 확인된 주택은 1층과 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3층 발코니와 지붕 위 시설물 일부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 급류를 견딘 이유로는 주변 능선이 물살을 일부 막아줬을 가능성과 함께 건물의 구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1995년 단층으로 지은 뒤 증축한 집이라며 건물 기둥을 안반 깊숙이 뚫어 고정한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지도 서비스에는 이곳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음식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하던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K-팝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V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걸그룹 르세라핌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일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V마트의 음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달 앱의 판매 영역은 이미 주얼리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전국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GS25는 약 1만 종, CU는 6천에서 8천여 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의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보다 65.4% 증가했고, GS25도 올해 1분기 매출이 79.5%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돼 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20도,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2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종일 날씨가 맑겠습니다.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이 17도, 원주 15도, 영월 12도로, 낮 최고기온은 원주 28도, 영월과 강릉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오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영상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조금 덥습니다.

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고 오후부터는 평강, 진남포, 희천, 사리원, 신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성과 강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개성 17도, 강계가 15도로 시작돼 낮에는 개성이 29도, 평양 27도, 강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평강과 청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북청, 원산과 고성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함경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7도, 무산이 9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이 25도, 무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유지될 텐데요. 동해 북부 지역의 파도는 오전에 최고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 최대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최대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탈북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이 새벽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남과 북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며 출발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 전 올려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시험 받을 때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이브 루스, 홈런 때린 사람이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4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두 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7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곳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곳 남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3, 4개월 차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그 중턱에 계신데 한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세요. 그 소원 목록이라고 할까요? 가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무의식 중에 아 이런 거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야겠다. 라는 목록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오셨을 때 갖고 있던 소망 목록들이 있으세요? 소원들.
0: 저는 이 한국 땅에 잘 먹자거나 잘 입자거나 무엇을 나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한국 땅도 어렵겠지만 네.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1: 아,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중국에 대한 그 마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요.
0: 예.
1: 지금 그럼 그 이루고 싶던 소망에 어떻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0: 예.
1: 사회로 나오신 지
0: 예.
1: 그 소망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0: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한쪽으로 열심히,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은 컴퓨터나 같은 모든 업무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0: 예.
1: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 앞에 서신 지금도 복음을 담은 일상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잖아요.
0: 예.
1: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시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하겠죠?
0: 예.
1: 지금 이곳에 온 지 3개월 차,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들은 아직 약간 어리둥절할 나이잖아요.
0: 예.
1: 잘 적응하고 있나요?
0: 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이 건물이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어서 기도라도 하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선생님들 칭찬하고 한국에 온 이제 삼국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빨리 배우게 하셔가지고
1: 저 처음엔 중국어를 대부분 사용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그 안 하고 그냥 한국어를 하거든요.
1: 그럼 이게 국어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세상에.
0: 이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지만 두 손을 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이곳에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0: 예.
1: 뭐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뭐 그렇게 육아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런 소명들도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

0: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도전이 돼요.
1: 아멘.
0: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중국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우리 고향 분들, 북한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은 없지만
0: 네.
1: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디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할때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여운옥 자매님의 고향인 양강도 갑산에서 그리고 북한 곳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보혈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라디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는 한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에 오늘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이 알파벳 연입니다. 시작은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등이란 뜻입니다. 등. 그래서 내 발의 등. 이게 이제 처음 히브리 이 어로 볼 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등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네르, 네라글리, 데바레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르 하면은 등이라는 말이고요. 레라글리 그러면 네바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바레 등, 데바레카 그러면 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등이요, 등이요라고 할 때 네르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14번째 눈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의 이 시편은 14번째 이 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나오죠.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 등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등을 보면 이 등이 어디를 비춰주는 등이냐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그럼 빛은 어디를 비춰주는 빛일까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죠. 자,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등불은 사실 이제 좀 빛이 약합니다, 밤에. 그런데 빛은 훨씬 더 밝지요. 그래서 나의 길 전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는 지금 내 인생의 앞길, 지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결단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이게 이제 바로 내 발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전체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빛 아래서 설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 그게 이제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궁극적인 지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자, 여기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6절에 주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여기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언약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맹세, 이걸 또 다른 말로 굳게 정했다 그러죠. 반드시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준행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왜 이렇게 굳게 맹세하냐? 그 다음 107절에 보면 고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말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7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죽겠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 너무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어쨌든 나는 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을 테니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자, 여기 이제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 고난 가운데 막 악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아주 거덜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뭐가 있느냐? 내 입술로 드리는 재물, 자원재물이라고 그러죠.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 voluntary sacrifice. 하나님 앞에 아주 자원해서 드리는 이 재물입니다. voluntary offering이죠. 자,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재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입술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나의 심령도 뜨거워지지만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십자가죠.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큰일 난 것 같지만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자, 지금 사실 이 고난이 심합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늘 아주 시한폭탄처럼 바들바들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나는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항상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자, 주변의 악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자, 올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떠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면 망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고루케 하려고 어떻게든 올무를 놓는다. 자, 이런 거 보면 악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미워해서

올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110절 다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땅을 소유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토라, 법도로 내 인생의 기업, 남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라 그러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여기 이제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여기 이제 사실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 반영이 안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끝까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결단을 지키려고 끝까지 다짐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율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글, 호크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3절부터 이제 120절 그 다음 연은 15번째 연으로 히브리어로 사메드에 해당합니다. 사메드. 사메드 하면은 S, 영어로 S에 해당하는 이제 알파벳이 될 텐데 요것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아핌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세아핌. 세아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이제 세아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할 때 미워한다라는 말이 사네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13절은 세아핌 사네티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네티 내가 미워한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다음 결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뭇거리게 되죠. 머뭇거리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두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우리 시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죠.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4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맨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이게 영어 성경에 더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더블 마인드. 마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 unst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에서 불안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0: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또 세상 편에도 섰다가 주의 말씀은 이건데 세상은 이렇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말고 주 앞에 확실히 거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러죠. 자, 은신처, 숨어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방패는 뭡니까? 적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은신처는 약간의 이제 수동적인 피함, 보호. 방패는 적극적인 보호를 말하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도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해주시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대적들이 막 위협하고 하면서 우리를 긴장 가운데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주여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욱 주를 바라봐야죠.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갈지어다. 아, 행악자들이 많아요.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자, 이 행악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저버리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죠.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일은 뭡니까? 늘 시한폭탄같이 미혹을 하는데 잘 경계하겠다는 거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심판하시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경외와 결단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갑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경외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 붙들어야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이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길을 따라가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즐거운 대로 우리의 교만이 말씀을 가로막고 고난의 길에서는 자주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이런 연약함 앞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의 생명이 자주 위기에 있어도 내가 걷는 길 곳곳에 올무가 지뢰처럼 퍼져 있어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에 탐색기가 되어주심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하도 달고 오묘해서 시인은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겠다고 다짐하네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을 얻겠다고도 다짐하죠. 이 각오가 우리를 이 아침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심을 지혜로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의 길에 들어서며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재빨리 돌이키고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은 유리잔처럼 다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가리우거나 막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은 주님 앞에 더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하시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을 정도이지요. 한낮에는 아직 덥기도 하지만 햇볕은 뜨겁고 공기는 선선한 그야말로 가을 날씨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과 곡식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올해는 과일 나무의 열매 맺기가 몹시도 힘들었지요. 추수를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수확의 기쁨을 아주 잘 아시지요. 씨를 뿌려놓고 몇 달을 혹은 한 해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말이지요. 우리의 영혼에도 수확의 계절이 온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지금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591장, 저밭의 농부 나가.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한 알의 과일이 연극이까지는 햇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흙 속의 영양, 또 농부의 보살핌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열매 맺기까지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사탄은 죄의 병충해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넣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시시때때로 찔러보고 유혹하며 가만두지 않습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금세 썩어버리거나 물러지는 과일처럼 나태하거나 안일한 신앙생활은 금세 우리의 마음을 침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지런히 기도를 뿌리고 감사와 찬양의 걸음을 주어서 건강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열매 맺고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저 사람이 양보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십니다. 많이 양보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옛말에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양보하며 살아간다 해도 정작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양보하세요. 기꺼이 베푸세요. 양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의무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동기의 방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바퀴였다고 합니다. 바퀴의 발견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남는 노동력으로 더욱 다양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은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같은 모터입니다. 모터의 발명으로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던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지구 반대편도 1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칫솔에도 모터를 달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와 모터에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의 영어 단어인 모티베이션은 모터와 같은 어원인 움직이다에서 왔습니다. 결국 어떤 동기에 이끌리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내면에서 발생합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는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임을 믿고 생활하게 하소서.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친구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누구 전도를 받지 않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방송 선교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틀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생명이 넘친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극동방송

0: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던 금액의 100%를 늘려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아서도 남아서도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려서 이 전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화목 보일러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떼면서 다른 연료비, 난방비를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육신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영혼구원의 어떤 조금이라도 원동력이 된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 해서 힘드니까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장로님과 그 모습을 보며 라디오 전파를 통한 생명사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어느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생명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자신의 헌신으로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얻는다면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파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이 생명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귀한 동역의 발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연합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 또 타성에 젖은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버려야 연합이 가능하겠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위대한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은 유대인들, 다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그런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기쁨,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후로 계속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첫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은 예외예요. 그들에게는 논밭도 목초지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땅 한 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하지요. 땅과 하나님,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기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차원이 다른 기업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0: 위협이 되는 인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와 두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기름과 양털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된 백성이 스스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서 섬기는 제사장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형제들과 밤낮 다투고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얻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업을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역은 사람들의 대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 결핍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겨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모든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이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품고 중앙 성소로 올라오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라고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왔다고 차별받지 않고 중앙에서 오래 섬긴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 성읍에서 조용히 섬기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리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나누어 놓고서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방 레위인이든 중앙 레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빼 바지 차림으로 교회의 변소 청소를 하셨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진실하게 섬길 때 주님은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리를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만 부러워하지는 않나요? 섬기는 지체들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기업 삼아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시던 어머니의 인도로 큐티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 저 또한 공동체를 섬겼지만 겉으로만 딸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결혼 후 첫째를 낳고서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욕심이 올라와 강박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기질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울고 밤에는 이부자리에 실수했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학교 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원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육법을 본받는 저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죠.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저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매주 지체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자 금세 욕심이 생겨 영재원에 원서를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과도한 경 경쟁과 살벌한 환경으로부터 예민하고 불안함이 많은 아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첫째도 청소년 큐티인 간증 필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시며 친히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 아들을 양육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첫째가 불안감을 쏟아낼 때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게 되는 교육 관련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을 30분 이상 줄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경계하고 쫓아내야 할 가증한 문화들이 존재하지요. 10절 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래구상 숭배를 말하지요. 이런 가증한 행위는 사실 부모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통해 내가 못 이룬 야망을 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인류로 만든다는 명분하에 경쟁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고 기륭을 살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밀히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려놓고만 싶고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에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가증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품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점을 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기업을 쫓아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자리만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려 하는 저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모들의 가증한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86-8885번 지역번호 0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2-233-7424번 지역번호 0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977-3520번, 지역번호 0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57-1901번, 지역번호 0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7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품에 안길 때 참 행복합니다.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믿음에 우뚝 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너끈히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찾아오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를 참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컬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심지어 그놈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 성경은 시편 90편, 91편, 92편, 93, 94가 한 장에 있네요. 여러분, 혹시 한 장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시편 90편 1절 위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 제4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편 90편부터는 제4권이에요. 시편은 총 5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 1권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2권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고, 3권은 뭐겠어요?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4권인데, 4권은 뭐와? 민수기와 연결되어 있고, 5권은요? 신명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4권은 민수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데, 민수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인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고마운 사람도 만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현한 사람들을 다 만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우리가 겪고 산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그 왼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거든요.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앞에 있는 시편 92편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93편의 시편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얼마든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시편 94편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에, 아니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어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예, 그것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예, 우리말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가장, 확실히, 뭐 이런 부사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런 꾸미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 단어를 강조할 때는요 두 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아니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거듭 반복되는 단어들이 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불타는 모양이죠. 누구 때문에?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제발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속에서 불이 나고 천불이 나는 그런 가운데 있을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지금 시편을 지은 이 사람이 속에 천불 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 왼수 같은 그놈 때문에. 그러면 그 왼수 같은 그놈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제발 좀 그놈을 복수해 주십시오, 나 대신 복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7절 제가 했습니다. 그놈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그 원수 같은 놈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면서 나쁜 짓은 독점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뭐야? 그냥 인간들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야? 목석처럼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처럼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그냥 모양만 내는 것 아니야? 형상만 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잖아. 하나님, 자꾸 하나님 할 것도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요. 한마디로 교만한 인간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우리 인간이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곱 가지 큰 죄악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보면 시기, 질투, 탐욕, 음란, 탐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 가운데 제일 1번, 물론 모든 죄가 다 큰 죄지만 그 일곱 가지 큰 죄악 가운데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죄가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모든 죄의 뿌리고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야기하기를 교만이 도대체 뭐냐? 교만이 어떤 죄냐? 라고 물으신다면 교만은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절대자 신도 없고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극치고 또 하는 것마다 갑질이고 또 모든 행동하는 것이 그냥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 말이죠.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랬어요. 그럼 교만하니까, 아나무인이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식되지 않으니까 온갖 여러분 지 마음대로 행동을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정계의 사람들은요, 예배, 기도, 선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 노출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주일 성수를 중간에 턱 넣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밑으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반듯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됩니다. 뒤죽박죽,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사람을 사용해.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매출이고 그것이 노동 착취인 거예요. 그게 뒤죽박죽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갑질당하고 고통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근데 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3절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여.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갑질당하고 있고 원수 같은 희한한 인간이 있는데 제발 좀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속으로 꽁꽁 삼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그냥 행동을 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원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때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부어버리면은 그것은 죄가 되지만은 아무리 원망 불평이 있어도 원망 불평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키면 그것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사람께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복수한다. 사람한테 그것을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맡기는 것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끼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끼어짐에, 부서짐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끼어지고 그 원수 때문에 부서질 때는 아프지만 그 깨어짐과 부서짐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롱한 빛이 임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지지 않을 때처럼 깨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영롱한 스탠드 글라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타깝지만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빛이 비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영롱한 모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탠드 글라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도 보시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맡겨라, 맡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총 성경 다섯 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두 번째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셋째는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번째는 너의 행사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방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염려를 맡기라. 두 번째는요, 짐을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거기에 플러스 원, 보너스로 하나 더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 더 맡겨야 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총 다섯 개입니다. 다시 한번요. 염려 맡기라, 짐 맡기라, 길 맡기라, 모든 행사를 맡기라. 마지막 다섯 번째,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기라. 이게 맡김의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의 원수도 있지만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힌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상처 입힌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원수 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는단 말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 원수를 갚으려 그러면 자격은요, 능력은 완벽한 공의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벽한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준도 없어요. 우리도 대충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역할들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멘하십시다, 우주의 감독 아니겠어요? 감독. 우리 인생의 모든 연출과 감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출과 감독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원수 갚는 역할을 안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역할은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역할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우리에게 네 스스로 원수 갚아라 그런 역할을 안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원수, 교만한 자들이 왜,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한 자가 돼버렸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세팅을 잘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 애가 너무

충만해 가지고 아브라함 나오고 요셉 나오고 다윗 나오면 이거 난데 내가 본받아야지 하면서 자꾸 신앙에 위대한 거인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만 나라고 세팅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때로는 가룟 유다나 또 사울이나 아합이나 아주 악하고 못된 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죠. 그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세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만한 자가 왜 교만하게 되느냐?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는 어떻게 교만하게 되어지느냐? 8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면서 어리석다, 생각하라, 무지하다, 지혜로울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도 마찬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10절은 넘어가고 11절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시작 그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큰일 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왜 교만해지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 생각 없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 내 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만 창조주만 기억하고 생각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 예, 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엉뚱한 여러분 행동을 무지막지하게 막 해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요즘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두 번 자랑했습니다. 두 번. 네, 내년에는 다 가정예배를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없을 때 교만해진다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뭔가 하면, 이 아이히만은요, 나치 독일 시절에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도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치 독일이 이제 멸망하고 이 사람이 막 도망 다니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 이제 전쟁 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 거기 한번 놀라고, 두 번째 더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이 아이히만이 전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뿐이었어. 내가 무슨 죄 있어? 그 히틀러가 나쁜 놈이지 하면서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히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범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옆에서 들었던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oughtlessness, thoughtlessness, 뭔가 하면 생각 없음. 예, 그게 영어로 thoughtlessness예요. 생각 없음, 무사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가라고 했더니, 악은 아무 생각 없음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갑질한 사람이 아까 4절, 5절, 6절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또 자만하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좀 챙겨주라고 했던 고아, 과부,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엄청난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왜 하는가 하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하고도 교만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전혀 죄인들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여러분 갑한테 갑질을 당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나도 갑질 한번 해봐야지, 이게 내 손이야. 계속 이런 생각 없음이 죄의 악순환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버린 사람, 로마서에서는 유기, 내버려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매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셔가지고 침을 놔주시고 징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그 때려주심이 징벌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느껴라. 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벌써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 초창기는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때리신다, 벌 주신다, 침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거야? 이런 마치 제가 어릴 때 불주사라는 게 있었거든? 옛날에는 주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사도 무서운데, 그 주사를 이 알코올 램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불에 막 달구는 거야. 그게 일명 그 무서운 불주사예요, 불주사. 근데 그 불주사를 맞기 싫어가지고 제가 불주사 맞는 시간에 집으로 도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린다, 징계하신다, 혼낸다, 침준다. 그게 제 소설적에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침준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요 분명히 내가 이것이 실수고 잘못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설교도 잘 돼. 새가족도 와.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가족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또죄 지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한테나 적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잘 되고 새가족도 오고 여러분 상담도 너무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되고 여러분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럴 때는요 오히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뒤통수라도 한번 딱 때리시면서 내리치시지.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기가 없으면요. 이래도 괜찮은가? 이래 목회도 괜찮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나중 돼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침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매도 때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때 여러분 돌아오시는 것이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생각 없이 마음대로 갑질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그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자라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요 원망하고 복수해달라 그러고 비탄과 슬픔이 빠졌는데 이제 시편 막바지로 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놈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속으로 콕 참기만 하면요 화병 걸립니다. 암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 단추란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두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저런 교만한 인간이 아닌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주셔가지고 으뜩으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징계 매 침이 저주가 아니고

0: 복이다.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숨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윗이나 요새처럼 큰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예, 미즈노 겐조가 일명 별명이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몸을 막 비틀어서라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도 못해요. 오직 남아있는 기능은 귀, 열린 귀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밖에 못하고 의사전달을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의사전달을 하고 시까지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것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아, 미즈노 겐조.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이 비춰져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영롱하게 다 그냥 먹어버리지 않고 그 빛을 영롱하게 비출 수 있겠는가? 반사시킬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되어야만 주님의 영롱한 빛을 반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빛을 발해주셨습니까? 이 미즈노 겐조처럼 주님의 가지에 딱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도하고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를 많이 키우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붙어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많이 키우시거든요. 다윗처럼, 요셉처럼요. 마지막으로 키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그 원수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복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 방법,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수 방법,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큰 그릇으로 빚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랑으로 용서로 복수하게 하신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복수하고 싶은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먼저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께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을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더 붙어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개최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도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도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결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우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얕은 꾀가 아닌 가장 의롭고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 권능과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의 고백이 감동이 돼. 한 장로님이요,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 중에 뜨겁게 회개의 고백이 나왔다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회개였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힘껏 붙잡고 있는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오면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회개가 나왔던 거죠. 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욕심과 흥정하려 했었다. 내 기도는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내 기도는 내 이름과 연결지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과 섞여 있었다. 내 기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었다. 내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간절함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부족한 것 같았다. 장로님의 그 솔직한 회개가 오늘 아침 저의 마음에도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서울중앙사에서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기도가 희미해질 때마다 주님의 공의롭고 어미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시편 65편의 그 놀라운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이는 라디오에서 같이 찬양할까요?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 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가 지극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뷰 그리고 짱짱 성경 암송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우리들의 기도 시간 특별히 이 하루 이 9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간증들이 기도 시간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송 함께 고백하면서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힘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 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위대하고 은밀한 일들이 펼쳐지는 기도의 시간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기도회가 오늘 오전 극동방송 중앙사 극동 아톨에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신청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그 곤고했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팡질팡했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 미스바에 모여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0: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기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건데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 인터뷰. 아, 또 이번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백두현 양육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아, 네.
0: 국장님, 아니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될 텐데 뭔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1: 예, 자, 아무래도 이 오늘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0: 예.
1: 자, 몇 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0: 아.
1: 특별히 이번 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준비한 기도의 만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개최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0: 예.
1: 그동안 참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모시게 되는데요. 자, 이 기도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죠?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역대 최고로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휴가를 내서 오시겠다는 분, 그리고 월차를 내시겠다는 분, 또 멀리 지방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0: 예.
1: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뀌는데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또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0: 네.
1: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직장 등등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기도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네. 오늘 극동방송 또 직원들과 정말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게 좀 접수가 되고 기도 제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큰 물결처럼 사나운 바다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0: 아멘.
1: 공부했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팡질팡했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굳어있던 마음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송옥석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이번 기도회는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그래서 오늘 네. 인터뷰하기 전에 어젯밤에 좀 회개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회개를
1: 네.
0: 했냐면 어찌 보면은 정말 이번 특별한 기도회를 만드는데 저도 이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1: 네네.
0: 이 기도회에 대한 이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이 기대감을
1: 네.
0: 아 그냥 우리가 행사인가 또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70주년에 아주 특별한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아, 내
1: 네.
0: 마음이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라는 그런 마음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오늘 정말 또 특별한 강사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이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현장에
1: 네.
0: 참석하신 성도님들 정말 그 기대가

0: 함께 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저도 더 간절하게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백두영 국장님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도회를 기대하시면서 또 어떤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실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운영위원 또 안디옥 교회 연합 성가대에 웅장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베이스 함석범 교수님과 운영위원들이 찬양 그리고 22분의 목사님들께서 직접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기도회를 만들어 가실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이 기도회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보이잖아요.
0: 아멘.
1: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또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그 야성이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스바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미스바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자, 오늘 또 짧은 아침 시간이어서 담당자로서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고, 오늘 기도에 짧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시 20분부터 제가 오픈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벌써 도착하신 분이 계셔요. 네.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0: 예.
1: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먼저 오신 분도 계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선착순 200분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김정환 목사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선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이번 미스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0: 아멘.
1: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많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 하고,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또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1: 아멘.
0: 오늘 그 기대함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 문자 오신 거 사연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이 귀한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우리의 인생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보니까 가고 싶은데 저는 직장 갑니다. 오늘 못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오늘 주님께 더 부르짖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또 오늘 미스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자, 찬양 후에 잠시 후 짱짱 성경 암송 계속해서 같이 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0: 짱짱 성경 암송. 자, 오랜만에 또 이 시간 짱짱 성경 암송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러분 오랜만에 짱짱으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좀 특별하게 네. 터치유 더치유 그렇죠? 터치유 더치유는 이제 한 달에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1: 첫째 주에
0: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짱짱 성경 암송을 같이 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한복춘, 김정란, 장미희, 김혜숙, 신통, 방통, 전순자, 김경숙, 박기성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0: 그렇죠.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 참 여러분 이 아침에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정 PD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까? 짧게 요즘에.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죠.
1: 아 조금
0: 예 오늘 좀, 그럼 오늘 기도 제목
1: 비밀이 좀
0: 아 비밀이에요. 이거 더 궁금하네요.
1: 극동방송 네.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더 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
0: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지? 나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0: 네 기도 제목 들은 분명히 들으 하셨는데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성령 충만
1: 네.
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맞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짱짱 성경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잠시 후에도 우리 청취자 한 분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씀 암송 도우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립니다. 사모님.
2: 네.
0: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2: 놀라웠던 것은요. 예. 짱짱 성경 암송이 없어졌는지 혹은 저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지
0: 그러니까요.
2: 교회에 찾아오신
1: 궁금해하셨어요.
2: 네, 애청자들이 네. 계셨습니다.
0: 교회에 찾아오
1: 열혈 청취자분들.
2: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곧 이제 방학이 끝난다 안심시켜드렸는데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연락들을 좀 받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백은실 사모님의 이 귀한 열정과 헌신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0: 맞습니다.
1: 참 네. 저희가 정말 예? 참 이 헌신 아침에
0: 그것도 그냥
1: 목소리만 네. 나오는 것도 보이는 라디오까지 하시니까 또 이게 단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하여튼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사모님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딜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 아멘. 아, 좋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은혜의 짱짱 성경 암송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한번 암송해보면 좋겠는데 사모님 따라만 하면 되는 거겠죠?
2: 맞습니다. 암송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목소리 내어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우리 혀의 근육이 쌓여서 말씀 암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좋아요. 자, 지금 박지혜님도 댓글, 우리 조재혜님도 백은실 사모님 여름 잘 보내셨어요. 축복합니다. 라고요. 우리 장혜진님도 말씀과 함께하는 멋진 날입니다. 서정희 권사님도 사모님 아름다운 모습 다시 뵙게 돼서 기뻐요. 라고 하시는데요. 기쁩니다. 좋아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을 드셔서 유튜브상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주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링크가 가고요. 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리 한 달 만에 구호 외치니까 더 큰 소리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네.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암송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 자, 우리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 번입니다. 시작.
3: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2: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해서 혀가 약간 굳었죠. 네,
1: 굳었어.
2: 하지만 네 계속 암송하다 보면 네 잘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소절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자,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박금홍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세 번 따라합니다. 시작.
3: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너무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계신 곳에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0: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1: 와. 아. 야, 이게 좀 오랜만에 했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2: 자유롭지 않은 혀로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자, 사모님. 오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 좋을까요?
3: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종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종으로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비교에 매이고 또 해야 한다는 의무에 매이고 또 실패나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 아멘.
2: 아멘.
3: 우리도 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증명되는 종이 아니라 뭔가 해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야, 사모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더 여러분이 말씀이 좀 다가오죠?
2: 풍성해집니다.
1: 이 종의 멍에, 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 멍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 삶에서의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막 그 비교하면서도 그렇고.
2: 맞아요.
1: 뭐 여러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그런 멍에들 메지 말고, 오늘 정말 자유를 주신 주님께 힘있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사모님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3: 네,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1: 예.
3: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모님?
3: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마무리 한번 마지막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고요. 사모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와, 자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좀 연결해 볼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1절만 저희가 듣고요. 잠시 후에 또 얼른 우리 따라했어요 하신 분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따라했어요라고 이렇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내가 꼭 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외웠어요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저희가 추후 이렇게 연락을 딱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찬양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잠시 후에 어떤 분이 연결될지 우리 청취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우선 1절만 들을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세요. 오늘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
1: 네, 지금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0: 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0: 야, 누가 봐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를 애청하시는 분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회 제물이 되는 인천공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진영 집사입니다.
0: 와, 박수! 인천공항교회. 근데 세계선교회 재물이 되는.
1: 재물이 되는.
0: 이거는 네. 보통 이거 교회 표어가 아닌데, 이거 교회에서 와.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2: 네, 교회 표어입니다.
0: 이야, 세계선교회 재물이 되는 인천공항교회 핵심 집사님, 하진영 집사님. 이야. 아니, 짱짱 성경 암송 정말 자주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자주 듣습니다.
0: 와,
2: 너무너무 오늘 애청하는 예.
0: 오,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된 것 자체가 네. 저희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어서 제가 볼 때 우리 하진영 집사님의 개인 간증은 49분 이후에 저희가 들어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 전에는
1: 네.
0: 이 말씀을
1: 도전.
0: 제대로 암송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암송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이 수혜자가 저는 우리 하진영 집사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2: 아, 네.
0: 기대감으로.
2: 맞습니다.
0: 말씀 먼저 암송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2: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0: 아,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하진영 집사님께서 이제 목소리 들은 데 이렇게 되게 행복해지죠?
1: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0: 마음 편안해져요. 네. 자,
2: 감사합니다.
0: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시작!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1: 아멘.
0: 아, 와. 야. 아니 뭐 아나운서처럼 하시는.
1: 그러니까요.
0: 와.
1: 이금희 아나운서님 네. 느낌.
0: 아니 우리 하진영 입사는 교회에서 뭐 방송부에서 봉사하세요 혹시?
2: 아, 아니요,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어쩐지.
1: 어쩐지.
0: 말씀도 잘하시고. 네. 아니, 그러면 청소년부 교사시면은 하집사님은 자녀는 없으세요?
2: 있습니다. 지금 같이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0: 오, 몇 학년이에요?
2: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이야.
1: 사춘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0: 그러면
1: 자녀들.
0: 어떻게 아들, 딸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2: 예, 네, 그러니까 중3 아들, 중1 딸 이렇게 있습니다.
0: 야,
1: 2년 더.
2: 아이들은 원치 않지만 네? 같이 있습니다.
0: 와, 아니 뒤에 보일 라디오에 보니까 저 액자가 또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정
1: 맞아요, 말씀의 액자가 네네. 딱 거실.
0: 저 액자는 네. 누가 주신 거예요?
2: 아, 저희 이게 주기도문 말씀이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네,
1: 직접 적으신 거예요? 와.
2: 아니요, 저기. 퀼트처럼
0: 이거 아~ 이거 저기 뭐야 아~ 뜨개질 네. 아, 뜨개질 뜨개질처럼
2: 뭐라
0: 비슷한
1: 네. 뜨개질 바느질로
0: 공예,
1: 직접
0: 공예
1: 네.
0: 좋아요
1: 네. 와, 솜씨도 와. 엄청
0: 그리고 옆에는 집사님 지금 책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요
2: 아 네
0: 야
2: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아이들이 좀 많이 읽지 않을까
0: 와 역시 우리 홍양표 박삼진 이게 지금 보니까 책을 막 주위에 지금 해주시고
1: 야.
0: 아니 집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네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정규 방송 시간이니까 우리 집사님 네. 기도 제목 하나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가 있으세요?
2: 아 지금 저희 청소년부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10주 양육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0: 예.
2: 이 다니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백승원 전도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인천공항교회 일곱 집사에 들어가는
1: 아,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야. 위한 기도를 또 나눠주시네요.
0: 그냥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누르면 나와요. 이거 뭐 저희가 지금 사전에 뭐 준비된 게 아닌데.
1: 저는 협의된 게 아닌데도. 네.
2: 아, 또 저희 자녀들도 듣다 보니 청소년부에.

0: 자녀들 중3 아들 중1 딸 오늘요 극동방송 서울 중앙사에서는 미스박 기도회가 있대요.
1: 네네 알고 우리 있습니다.
0: 하진영 집사님도 아마 오늘 미스박 기도회 지금 못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특심 있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집사님 오늘 연결 좀 구체적인 좀 얘기는 제가 49분 이후에 우리 하 집사님이 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에 좀 궁금해요. 연결해보고요. 네. 저희가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우리 하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0: 네, 하진영 집사님 외에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오영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뵙죠.

0: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수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 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섯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찔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힘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내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에게 불임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시댁이나 가족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한나는 본인나의 핍박으로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억울하고 고통이 커서 견디다 못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이듬해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라도 성전에 나가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나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한나는 여호와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해도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문제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목이 말라 광야에서 죽게 됐을 때도 방성대곡하며 통곡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샘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한 맺힌 모든 것을 통곡하며 오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가슴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기도하고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난 다음 바로 임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근심과 고통은 떠나가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0: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통곡하며 내 심정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문 1장 20절에 보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블루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정말 세죠. 그래서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높은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 좋은 말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린다면 사람이 탈 수 없겠죠. 반대로 잘 훈련된 말은 다릅니다.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힘차게 뛰어오를 수도 있죠. 다만 고삐를 당기면 멈추고 방향을 틀면 따라가고 달려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압니다. 야생마와 훈련된 말, 이 두 가지 차이를 살펴보는데 문득 예수님께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죠.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어쩌면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낼 수 있지만 한번 참아주고, 따질 수 있지만 한번 들어주고, 내가 옳더라도 상대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유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출발합니다.

0: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 탐구합니다. 꽃보다 열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꽃보다 열매. 이 시간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피디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피디님께서 늘 반겨주시니까.
1: 네.
0: 뭐, 방송가족분들도 다 반겨주시는 것 같은.
1: 아, 그래요?
0: 착각 아닌 착각? 네. 기분이 좋습니다.
1: 착각 네. 아닙니다, 목사님.
0: 아, 그런가요?
1: 네. 저희 진심이에요.
0: 아, 그쵸. 네. 피디님 진심이시고.
1: 그렇습니다.
0: 이제 청취자분들은 제가 어떤 반응이실지를 짐작만 하니까요.
1: 그쵸.
0: 아, 착각 아닌 착각. 아, 반겨주시겠지.
1: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출근 중이셔가지고.
0: 네, 그렇죠.
1: 문자로 모두가 화답을 못 해주셔서 그렇지.
0: 네네네.
1: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목사님을 반기고 계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네
0: 느껴집니다.
1: 감사해요. 자, 목사님, 이번 주는 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가요?
0: 네. 뭐, 한 주간 늘 반복되는 뭐 그런 일상이었는데.
1: 네.
0: 그래도 뭐 아직 덥긴 하지만은.
1: 네.
0: 그래도 9월이 되니까 약간 그쵸? 제 마음이 가을을 향해서 좀 달려간다 그럴까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네. 집사님 중에 이렇게 저희 교회 한 달씩 목양 일정을
1: 네.
0: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1: 오.
0: 근데 9월에 이제 목양 일정 디자인을 황금 들녘을 배경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1: 네.
0: 아, 맞아. 빨리 가을이 왔으면.
1: 네.
0: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가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멘.
0: 남보다 예. 계절을 좀 빨리 앞서 사는 거 좋은 거겠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왜 달력 넘길 때에도 그 기쁨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
0: 맞아요.
1: 네. 네. 우리 또 논밭이 아주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을 기대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코너가 또 가을에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꽃보 다 열매 오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시간을 네. 좀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꽃보다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매주 하나씩 선정해서 퀴즈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또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저희가 늘 퀴즈를 드리는데 첫 번째 힌트를 꽁트로 전해드리고 있죠.
0: 네, 네.
1: 네, 매주마다 나름대로의 이 최선을 다해서 네, 제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코너 가운데
1: 네.
0: 제일 우리 코너를 이렇게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꽁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0: 야, 우리 PD님의 이 영혼을 갈아 넣은 그 대본 또 그걸 너무 잘 살려주시는 우리 전문 배우님들.
1: 아, 대단합니다.
0: 네, 그래서 진짜. 참 우리 꽁트가 뭐 우리 코너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아닌가 싶어요.
1: 정말 3분 남짓한 꽁트인데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더라고요.
0: 네네네.
1: 네, 오늘도 디아코너스 팀이 열심히 녹음해준 이 상황극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꽁트도 들으시면서 이 상황극이 어떤 열매를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정답 참여하실 수 있죠?
0: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울산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물도 당연히 있겠죠? 오늘은
1: 있습니다.
0: 어떤 선물일까요?
1: 오늘은 저희가 한 양우산을 몇 주째 드렸거든요.
0: 그렇죠.
1: 약간 열기가 좀 식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런가요?
1: 그래서
0: 네. 아직 안 받으신
1: 당황하셨다.
0: 분들 계신데.
1: 네, 네,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좀 색다른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0: 색다른 선물. 네.
1: 네. 그리고 양우산만큼이나 요즘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네.
1: 선크림 준비했습니다.
0: 이야, 요즘같이 이 자외선이 강할 때에는 선크림 정말 필수품이죠.
1: 그렇습니다.
0: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울산극동 방송에서 뭐 선물을 받거나
1: 네.
0: 저도 왜 양우산 받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참 울산극동 방송이 이 트렌드에 앞서간다. 민감하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사실 다른 방송에선 잘 안 주세요.
0: 네.
1: 저희 방송이라서 드리는 거예요.
0: 네, 네, 네. 아, 우리 예. 방송가족분들이 지금 아주 이 선크림에 대한 사모함이
1: 그러니까요.
0: 불일 듯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뷰렌코리아 화장품 협찬으로 네, 선크림을 제공해드리고요. 미라클톡스 네, 선크림입니다. 기능 좋고 많은 분들 아마 발림성 좋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선물이라서 많은 분들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물을 걸고 오늘도 퀴즈를 진행할 텐데
0: 네.
1: 상황극 먼저 들으시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극인지 꽁트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아코너스의 꽁트 전해드립니다.
2: 아, 진짜 바빠. 아니, 사람을 더 뽑아줘야지. 맨날 혼자 아우, 이게 뭐야 진짜.
3: 저기요.
2: 네?
3: 그 회의실이 어디입니까?
2: 회의실 3층인데 회사 조끼 입으시고

0: 둘러보니까 아 혹시 오늘 새로 오신 경비원님이세요?
1: 아, 네? 아 그게
0: 잘됐다 자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거 3층 회의실에 갖다 주시면 되거든요.
1: 제가요?
0: 예 제가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부탁 좀 드릴게요.
1: 아네 뭐 그럽시다.
0: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탕비실 들려가지고 커피도 한잔 부탁드릴게요.
1: 커피까지요?
0: 어우 센스 없게 따뜻한 거 뽑아 오시는 거 아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
1: 저기 그 제가 경비원인지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0: 아니에요?
1: 아닐 수도 있죠.
0: 그럼 누구신데요?
1: 그게
0: 됐어요. 어쨌든 회사분이시잖아요. 회사에서는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오케이?
1: 뭐 그렇긴 하지만
0: 아저씨 잘 좀 들으셨어야죠. 이거 중요한 서류라고요.
1: 아이고 미안합니다.
0: 아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은 딱 질색인데.
2: 김대리.
0: 아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2: 아 회장님 못 봤어?
0: 회장님요?
2: 새로 취임하셔서 오늘 회사 둘러보신다고 했잖아. 회장님.
0: 어디요? 어디요?
2: 뭘 그렇게 들고 계십니까? 아 이리 주십시오.
1: 괜찮네.
0: 이분은 경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그 서류는 일단 저한테 일단. 죄송합니다.
1: 회사 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날 경비원으로 착각했나 보군요.
2: 경비 김대리.
1: 김대리라고 했나?
0: 네.
1: 그 내가 회장이면 어떻고 경비원이면 어떤가? 모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나.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0: 네, 명심하겠습니다.
2: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이 넓은 마음. 김대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게...
1: 아유, 저기 박 부장님.
2: 아, 예.
1: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 방금 얘기를 했을 텐데요.
2: 아이, 그렇죠. 김대리.
0: 네.
2: 앞으로 잘해요.
0: 예, 차라리 소리를 질러주세요. 더 무서워요, 부장님.
2: 뭐라고요?
3: 네, 김대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4: 아니 이런 연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3: 아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네. 원했던 건 그냥 뒤늦게 빠밤 하고 회장님인 거를 알려달라.
4: 네.
3: 딱 요거였는데 이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4: 그러니까요. 아 이 김대리님 캐릭터
3: 네.
4: 아마 직장인 분들은 약간 현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회사에서나 꼭 있을 법한
3: 네.
4: 그런 분 같아요. 되게
3: 그러니까.
4: 얄미운 듯한데 또 얄미워할 수만은 없는.
3: 맞아요.
4: 네.
3: 뭔가 묘하게 미운정되는 스타일
4: 그런 것 같아요.
3: 자, 방금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 상황극에서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지 중간에 약간 중요한 힌트가 나왔거든요.
4: 네, 회장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겠죠?
3: 맞습니다. 뭔가 내가 힘이 있어도
4: 네.
3: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4: 네.
3: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4: 그 회장님의 예. 그 성품이 아마 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게 목사님 살짝 잘못 알면 그냥 마냥 착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 그럴 수 있죠.
3: 네, 그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4: 네.
3: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퀴즈 문턱 좀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힌트 하나 던져주시죠.
4: 네, 오늘 제 힌트 좀 단순하고 유치한 힌트인데
3: 좋습니다.
4: 오늘 성령의 열매 힌트 드리면요. 따뜻하게 너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3: 네.
4: 따뜻하게 한자로 따뜻할 온자를 쓰죠.
3: 오.
4: 그리고 너를 대하는 마음 너
3: 네.
4: 영어로 you 아닙니까? you
3: 오.
4: 그래서 따뜻하게 너를 유를 대하는 마음.
3: 이게 힌트인가요? 정답지인가요?
4: 제가 얘기해놓고도 민망한데
3: 네.
4: 이에 해당하는 성령의 열매
3: 깜짝 놀랐습니다.
4: 무엇일까요 여러분?
3: 자 역대급으로 쉬운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힌트가 나왔고요. 예, 저도 뭐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4: 그래도 필요합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사전상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4: 네.
3: 네 국어사전에 보면

0: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러니까 온화하다는 게 따뜻한 거니까
1: 네.
0: 이렇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1: 제가 PD님 힌트를 들으니까
0: 예.
1: 어퍼치나 매치나 제 거나 PD님 거나
0: 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우유도 따뜻하게 먹는 게 맛있다.
1: 네.
0: 자, 여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건 제 얼굴이었다.
1: 저도 마찬가지네요. 네.
0: 아, 저희 그럼 창피하니까 얼른 찬양 드릴까요, 목사님?
1: 네.
0: 네. 목사님, 거기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1: 지금 너무 따뜻해져서.
0: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시원하게 할 찬양을 한 곡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조수아의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함께 듣고 저희는 정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조수아의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꽃보다 열매, 오늘도 상황극 꽁트 전해드리면서

0: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각종 따뜻한 힌트들이 난무했는데,
1: 네.
0: 네. 자, 많은 분들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목사님 바로 한번 정답 공개할까요?
1: 네, 오늘의 정답은 저희의 정답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온유였습니다.
0: 온유가 정답입니다. 네. 아유, 요란하게 네, 네. 지금 빡빠레와 함께 박수와 함성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목사님 오늘 거의 거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0: 따뜻하게 당신을 섬긴다.
1: 네.
0: 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어떤 열매인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요.
1: 네. 여러분은 온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말수가 적고 뭐 화도 잘 내지 않고 또 조용조용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지그시 웃는
0: 그쵸?
1: 뭐 아마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살짝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0: 네.
1: 성격이 온순한 것 또는 좀 더 나가면 유약한 것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런 좀 유약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여기에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파워 언더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된 힘 컨트롤 가능한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육사가 사자와 같은 그 맹수들을 조련한 후에 그 사자가 이제는 사육사의 지시에 복종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헬라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단순히 순하다, 얌전하다, 성격이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아까 회장님의 그 멘트 속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0: 아멘.
1: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결코 우유보다 나거나 유약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0: 아멘.
1: 왜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때도 계셨죠. 그러면서도 또 상처받거나 용서해야 될 그런 영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신 분이셨죠.
0: 아멘.
1: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아무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함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상처 주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는 태도죠. 야고보서 2장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0: 아멘.
1: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0: 아멘.
1: 두 번째 측면은요 사람을 대하는 온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에도 내 힘과 분노를 상대를 막 짓누르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아까 그 회장님처럼
0: 네.
1: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범죄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온유는 뭐 잘못이나 죄나 이런 것들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걸 바로잡되 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구약의 모세라든지 신약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0: 알기 전에는 되게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뭐 모세도 사람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1: 그쵸.
0: 뭐 베드로 바울도 그에 못지 않았죠. 결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졌죠.
1: 아멘.
0: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타고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훈련해야 할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듣는 데서 온유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온유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또 들을 때도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온유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단순한 것들, 뭐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5초에 10초만 생각해보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써놓고 한번 전송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이제 이런 작은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1: 아멘.
0: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사람이죠. 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1: 그쵸.
0: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목소리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온유를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듣는데
1: 네.
0: 문득 목사님 저는 그 생각이 또
1: 어떤
0: 들더라고요.
1: 생각요?
0: 그 칼을 잡고 있는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1: 아, 네네네.
0: 사실 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 위험한
0: 사람의
1: 도구죠.
0: 네, 정말
1: 네.
0: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인데,
1: 그쵸?
0: 사실 그 칼을 다루는 의사의 손길은 누구보다도 섬세하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힘도 있겠지만,
1: 네.
0: 그걸 섬세하게 다루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게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의 또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유가 그냥 진짜 유약하고 온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진중하고 하나님
1: 네.
0: 앞에 겸손한 것이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1: 야,
0: 같습니다.
1: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0: 아싸.
1: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그 섬세함.
0: 네.
1: 아, 정말 와닿는데요. 네.
0: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1: 네.
0: 굉장히 좋네요.
1: 따뜻한 기운이 오늘 스튜디오 안에 그냥
0: 아유,
1: 많이 흐르고
0: 온화합니다.
1: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유, 행복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네, 어떤
0: 목사님.
1: 점이 궁금하실까요?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1: 네.
0: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호하게 어떤 강함을 보여야 할 때가 있고,
1: 네.
0: 네, 뭐 아이를 훈육한다던가, 아니면 잘못한 이제 앞서서 김대리 같은 사람,
1: 네.
0: 그런 사람을 어떤 버릇을 고쳐놓겠어, 이렇게
1: 네.
0: 해야 될 때가 있고,
1: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0: 네,
1: 훈계를 해줘야 될 때, 그죠?
0: 따끔한
1: 네.
0: 훈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네.
0: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저 사람을 좀 보듬어 줘야겠다 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온유함이라는 것의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면, 언제 내가 강해야 하고
1: 아,
0: 언제
1: 네.
0: 부드러워야 하는가,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1: 내
0: 있을까요?
1: 안에 있는 권한이나 힘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써야 될 때,
0: 네,
1: 또는 이렇게 내가 좀 제어해야 될 때, 그걸
0: 맞습니다.
1: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정답 같은 기준은 없겠죠.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0: 네.
1: 기준을 잘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저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기준을 이제 지금 내가 마음이 뭔가 상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아까 그 회장님처럼. 그러면 이게 내 감정을 지금 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정말 다시 잘 세우기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회장님도 자기 분노를 쏟아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그 김대리님과 박 부장님에게 또잘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더잘 세우기 위해서.
0: 그러네요.
1: 이게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적인 온유는 무조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때로는 품어주셨지만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자녀를 향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은 필요한데 그걸 어떤 나의 감정이나

0: 분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복되는 잘못이나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주는 행동 또는 뭐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좀 단순 실수이거나
1: 네.
0: 뭐 아니면 충분히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아까 김 대리처럼 안 깨달을 수가 없겠죠.
1: 네. 네,
0: 그런 상황. 그래서 굳이 막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는 좀 더 부드럽게 품어주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 세워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전자라면 한번 조금 한텀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후자라면 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조금 단호하게 말하더라도 온유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품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주는 것. 이두 가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온유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아멘. 정말 그러네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나의 감정으로 인한 것인가. 마지막 말씀도 참 와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0: 네.
1: 품어주고 싶은 것인가,
0: 네.
1: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하지만 이 또한 또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참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짧게 기도를 해주시면 저와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따라하면서 성령님의 그 열매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1: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0: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때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